0: Kaleidoscopio su RDL la radio. Don't worry, be happy. 100% happy music.
1: Jenny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